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흐자 나나루

0: 어디? 어디?
1: 야, 꼬마 이유.
2: 도사오.
1: 아니, 뭔 도이야?
2: 사오가 뭔 도이야?
1: 그놈이 나니?
2: 사오자가가 갔나 가이?
1: 어디나이 자두?
0: 자마하레니? 아, 넌다 가이지? 소마라지?